코드고 코드고 내가 코드고 코드고 내가 코드고 그때 내가 줄알리고 코드고 내가 코드고 코드고 내가 코드고 코드고 내가 코드고